팝스타 에드 시런이 2016년 당시 연인과의 사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퍼펙트 심포니죠. 에드 시런이 연인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날 느꼈던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을 곡에 담았는데요. 기타를 중심으로 한 단순하고 따뜻한 멜로디에서 탄생한 노래입니다.

Perfect Symphony는 이 가사로 시작하죠. I found a love for me. 사랑을 찾았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할 사람을 찾았고 이 관계가 평생 갈 거라는 확신을 담았다고 하죠. 화려한 사랑보다 평범한 삶을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을 담은 아름다운 이 곡을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30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Perfect Symphony 리베란테의 김지훈과 진원의 노래 이범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뭐 그 순간에 같이 음악을 듣고 이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쭉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평범한 바람이 사랑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당신의 소중한 사람 수잔의 에른댕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1128님께서 오늘도 아침에 목소리가 완벽한 건영 DJ님 일하다 잠깐 짬내서 문자 보내요. 공연도 최고 라디오도 최고 힘내세요. 이름은 부끄러워서 생략합니다. 공연을 보셨나 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힘을 주셔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 홀리의 합창, 로버트 쇼 지휘의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죠.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 홀레의 합창을 로버트 쇼지위의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사랑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랑 어떤 이 단계별로 이제 결혼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것 같네요. 7737님께서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는데요. 문득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 새처럼 가볍게 훨훨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마음에 있는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날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셔야죠. 가끔 그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아직 무서워서 못했는데 번지 점프 같은 거 그런 거 해보시면은 어떨까요? 전 패러글라이딩은 해봤는데 번지 점프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무섭더라고요. 아니면 이 서울 근교에 있는 그 놀이 동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무서운 거 한번 타보시는 것도 바이킹 같은 거. 뭐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몇 해 전 한참 불안했던 시절이 있어요. 노래를 짓기 어렵고 잠도 잘 못 자고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데다 불쑥불쑥 이유 없이 불안하고 식은땀이 흐르곤 했죠. 그맘때였어요. 처음으로 식물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던 때가. 아레카야자와 고무나무는 그런 상태의 내게 선택된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에 맞춰 물을 주고 해를 보여주는데도 하루가 다르게 시들시들해져가는 거예요. 딴에는 도움을 준답시고 일단 이 둘을 한여름 땡볕에 내놓고 잎과 흙에 물을 콸콸 부어댔죠. 이렇게 햇빛을 보고 통풍 잘 되는 바깥에 있으면 하루 이틀 만에 건강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몇 시간 후 테라스에 있는 아레카야자와 고무나무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무나무는 그 탐스럽던 잎을 다 떨군 채 목대만 남았고 아레카야자의 진녹색이었던 잎은 온통 갈색으로 타버렸더군요.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낑낑거리며 화분을 테라스에 내놓고 콸콸 물을 부어주던 내 사랑이 이들에게는 독이었다는 것을요. 급하게 검색해보니 아레카야자와 고무나무는 직광을 피해야 하는 식물이더라고요. 집에서 키우기 더없이 좋은 식물인데 그간 비실비실했던 건 아마도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습으로 서서히 익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곧 관심의 문제라는 걸요. 내 집에 어떤 창에서 가장 빛이 잘 들어오는지, 내가 키우는 식물이 건조한 걸 좋아하는지 습한 걸 좋아하는지, 1년생인지 다년생인지 관심을 갖고 길게 바라봐주면 즐겁게 크는 게 바로 식물이라는 걸요. 요즘 나는 사람들에게 식물을 길러보라고 추천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는 친구에게, 회사의 좁은 책상이 삭막하게만 느껴진다는 지인에게,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괴롭다는 사람에게 식물을 추천해요. 만약 당신이 해가 덜 드는 집에 산다면 고사리류를 권하겠어요. 당신이 밝은 집에 사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동백이나 율마는 어때요? 해를 좋아하고 물도 자주 먹는 아이들이죠. 귀찮은 건 질색이지만 그래도 식물을 드리고 싶다면 수트키가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궁합이 있듯 사람과 식물 사이에도 궁합이 존재해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식물이 자그마한 화분에서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어가며 영차영차 새 순을 내고 산소를 뿜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도 언젠간 괜찮아지지 않을까? 천천히 조금씩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작가이자 디어 클라우드의 베이시스트 이미랑의 책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반려식물이란 말도 낯설지가 않죠. 저자의 글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살 자신이 없다면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위로도 받고 기운도 얻고. 그렇지만 식물 역시 제대로 알고 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생명을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책 제목처럼 저도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해 봅니다. 저도 식물을 몇 번을 이렇게 키웠다가 또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들였다가 보냈다가 했는데 참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친구들 이 저자가 키웠던 그 식물도 저도 한번 키워봤는데 이게 정말로 주기적으로 자주 줘야 되는 친구든 아니면 가끔 줘도 되는 친구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은 집에 식물이 없지만 이 글을 읽으니까 다시 들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 중 테마를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의 지휘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White as Lilies, 백합처럼 하얀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노래였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 중 테마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 지휘의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6457님 늘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정원님도 늘 담백한 입담으로 듣기 좋게 방송하시는데 건영님도 어쩜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지 너무 좋아요. 하시는 동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참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음악 들으시죠.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번 중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칼 미닝거 지휘의 슈트가르트 칸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번 중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칼 미닝거 지휘의 슈투트가르트 칸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205님 뭐가 그렇게 복잡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음악이 참 좋네요. 바쁘고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차분히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서 해주셨을까요? 그래도 이제 음악이 참 여러모로 많은 힘이 되죠. 우울할 때도 뭐 조금 기분이 다운될 때 또 기분이 되게 좋을 때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여튼 이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6205님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옵스 넘버 74번 중 비창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에를 사무엘 프리드만 지휘의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B단조 옵스 넘버 74번 중 비창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에를 사무엘 프리드만 지휘의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닭고기 하면
1: 1부 끝곡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중 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를 미하일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리보르 페셰크 지휘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형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0: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부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브람스의 6개 피아노 소품 옵스 넘버 118번 중 2번 인터메초 A장조 드미트리 알렉세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065님 여고 시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에서 들리는 피아노 연주에 매료돼 엄마를 졸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11시까지는 일 멈추고 음악 듣고 있으려고요. 지금은 피아노를 계속 치고 계실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피아노를 쳐라 해서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땐 참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축제 때 갔는데 이제 어떤 남학생이 무대 위에 피아노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모든 관객들 여학생의 눈이 다 하트로 변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저것을 왜 안 배웠을까 하면서 그 축제가 끝나고 집에 가서 저도 고등학교 때였네요. 엄마한테 저 피아노 배울래요 그래가지고 막 반짝으로 막 엄청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물론 피아니스트가 될 만큼의 그런 강력한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피아노를 조금이나마 친숙한 악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5335님 오늘도 출석 체크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합니다. 옆에서 남편이 누구냐고 목소리 좋다고 하네요. 박건영 배우라고 알려주며 제가 건영님의 대변인 노릇 톡톡히 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들으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넘버 61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옵스 넘버 61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토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니님께서 음악 다 좋아요. 공부하는 것처럼 라디오도 듣게 돼 지치는 편인데 지침 없이 잘 들어요. 라디오를 공부하는 것처럼 들으신다고요? 왜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정말 정말 우리 멋진 피디님께서 이 선곡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예,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피디님하고 음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마음 놓으시고 음악을 들으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즐기세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나가시 중에 여덟 번째 곡 아침 인사,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나가시 중 여덟 번째 곡 아침 인사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현아님께서 음악엔 참 이상한 힘이 있어요. 뾰족해지던 마음을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주는 것 같아서 클래식을 들어요. 일하면서 들어서 날카로워질 때가 종종 있어서요. 날카로워지시는군요, 자주. 그렇지만 음악이 그 뾰족해지는 마음을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준다. 장현아님께서는 클래식 음악을 늘 함께 하셔야겠네요. 근데 음악이 없으면 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점점 클래식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또 그 뾰족해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음악이 없이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클래식을 계속 들으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엘 넘버 525번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 중 3악장 미뉴엣 알레그레토 4악장 론도 알레그로까지 네빌 마리너 지휘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시죠.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일러버 525 아이네 클란의 나우트 무지크 중 3악장 미뉴엣 알레그레토 4악장 론도 알레그로까지 네빌 마리너 지휘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994님 솔직히 음악에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한데 기동량 하며 듣다가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듣던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유식해진 건가? 같은 착각 속에 혼자만의 희열로 대만족하죠. 나이는 많아도 감성은 늘 소녀처럼 살게 하는 아당에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이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한데? 근데 익숙한데에서 끝내지 마시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셔서 이 음악의 작곡가 그리고 누가 연주했는지 이런 것까지 한 번만 더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는 아 이거 누가 작곡한 곡이다 누구의 연주곡이다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제 세 번째 왔잖아요. 아, 물론 밖에서도 듣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도 레인보우를 듣곤 하지만 여기 와서 듣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PD님한테 여쭤보고 아 이거 저번에 틀었던 곡인데 아 이거는 저번에 나왔었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랑 비슷하신데요. 5993님 저도 아당에 감사합니다. 카를로스 가르델의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카를로스 가르델의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테너 후안 디에고 폴로레스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넘버 23번 중 1악장을 에밀 길렉스의 피아노 주빈 메타 지휘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한테 없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쩜 저렇지? 하고 신기한 마음부터 들죠. 부럽기도 하고요. 예전엔 뭘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운동이나 운전 잘하는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재주만 빛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 있죠? 없으면 허전하고 티가 나는 사람. 잘 웃고 잘 받아주고 빈 곳을 메워주는 이음새 같은 사람이요. 누가 어색해하면 먼저 웃어주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선뜻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갈수록 귀한 시대잖아요. 섬 같은 우리들을 자꾸자꾸 이어주는 사람. 그 다정한 노력이 새삼 고마운 요즘이에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스티비 원더 마이 쉐리 아모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조강기.

인생이란 하나의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란다. 포레스트 검프, I'll be right here. 이 영화는 다시 볼 때마다 예전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포레스트의 인생만 보이다가 다시 볼 땐 검프의 친구 제니, 버바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영화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영화.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중에서 눈을 감고 피아노 연주곡이었습니다. 엔딩 장면에서 흘렀던 히라이켄의 원곡 눈을 감고를 우리나라에서는 정재욱 씨가 가만히 눈을 감고라는 제목으로 다시 불렀죠. 네, 정말 애틋했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지만 혹시나 안 보셨다면 보고 나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다를걸요? 네. 사연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7137님. 같이 사는 사람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서 기분 안 좋게 하루 보낼 뻔했는데 제가 먼저 빵 먹으라고 주고 드립커피 내려주고 했더니 저도 남편도 기분이 조금 풀린 듯 하네요. 큰 컵에 얼음 가득 넣고 아이스커피 먹으면서 부엌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땐 아주아주 단맛이 강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냥 이런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그 결혼한 부부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람을 타듯이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꼬랑지가 내려지고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강량 약강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조화로움 또 그럴 때 피식피식 웃음도 나고 내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잘 맞는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7137님 사연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지만도 이런 게 삶이고 사랑이 행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코다 중에서 에밀리아 존스

시아 월시 필로가 함께한 You're All I Need to Get By 그리고 얼굴 없는 미녀 중에서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unforgettable. That's what you are.

영화 왓치맨, 네킹 콜의 Unforgettable. 화려하고 잔혹한 장면들을 위해 이런 다정한 노래가 맞아? 이랬는데 데뷔되는 뉘앙스가 묘하게 또 오래 남았죠? 앞서 들은 곡은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 라비앙 로즈였습니다. 에디트 피아프 원곡이 사랑에 빠진 순간을 흑백 사진으로 본 것 같았다면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진을 보며 추억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랑엔 나이도 없고 정답도 없지. 영화가 보여주고 음악이 들려주는 얘기는 여운이 길죠? 나나꽃님, 추천받아서 처음 들으러 와봤어요. 강현님 목소리가 진짜 너무 듣기 좋고 편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아셨죠? 9685님, 강디, 저 얼마 전부터 야간 학교 재능기부 선생님으로 첫 출근했어요. 교실 문 열기 전까지 얼마나 설레고 긴장되던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학생들 덕에 긴장이 사라지더라고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눈빛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용기 내서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끝나고 어떤 학생이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공부가 쏙쏙 들어와요 하셨는데 뭉클하고 뿌듯해서 왈칵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저와 밤늦게까지 꿈을 향해 공부하는 우리 야간학교 학생들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 떨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너무 반짝반짝. 정말 야간 학교여서 그런지 까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처럼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네, 기대됩니다. 항상 힘내세요. 네, 음악 듣겠습니다. 오늘 어울릴 것 같은 곡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007 스카이폴 중에서 아델의 스카이폴, 그리고 컬러 오브 나이트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 더 컬러 오브 나이트 듣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Begin Again, Keira Knightley,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그 전에 Sing Street 중에서 Up 들으셨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 치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기분 좋은 사연들이 있어요. 얄리님, 주말 부부라 주말마다 신랑 가게 일 도와주러 강원도로 출근해요. 지난 주말에도 애들 먹을 반찬 만들며 들었는데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준비하니까 반찬이 더 맛있는 거 있죠? 하셨고 꽃의 천사님도 필라테스 하고 나와서 체험음 들어요. 운동하고 나와서인지 상쾌하고 좋네요. 이런 게 힐링인가요? 하셨습니다. 정말 다른 환경인데 정말 이런 게 라디오 듣는 매력 아닌가요? 그런 게 힐링 맞죠? 꽃의 천사님. 저도 운동하고 왔거든요, 오늘. 요새 좀 한참 좀 그런 시즌인데

정말 개운하고 너무 좋네요. 일할 때는 힘들지만 또 개운하고 시원하게 허브티 착 마시면서 음악 싹 듣고 여러분 사연 만나니까 너무 즐거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끝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에서 마룬5의 스위티스트 굿바이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이 팍팍하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 코가 석자라 내 앞가림 하기도 벅차다 싶을 때요. 그런 마음 들다가도 신기하게 또 이런 마음이 같이 나와요. 내 거 챙기다가 이거 괜찮던데 누구누구도 챙겨줘야겠다. 생각해보면 서로를 그렇게 살피고 보듬으며 이 뜨거운 계절을 건너왔어요. 내 코가 석자라면서도 굳이 남 걱정 보태는 게 우리니까 어디 이 여름만 그렇겠어요? 모든 계절이 서로 고맙게 흘러간 날들입니다.

0: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한창 더울 때 한낮에 시원한 거 팔컥팔컥 마시면서 수영 씨에게 웃다 보니까 덕분에 잠깐이나마 더위 잊고 버텼어요. 3810님. 근데 진짜 1월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오면 가을, 일단 가을 냄새 있잖아요. 그거 싹 나고 하늘도 약간 세피아톤 살짝 돈단 말이에요. 한 낮에도. 그게 희한하죠? 3305님, 같이 운동하는 언니가 갑자기 밥 먹자 해서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내 생일 챙겨주라고 하신 거였어요. 1인 가구인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이었다니까요. 정말 감사한 인연이에요.
1: 어머, 전혀 기대 안 하고 있다가. 3305님도 언니 생일 꼭 챙겨주셔야겠네.
0: 같이 맛있게 드시고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커피 두 잔 드릴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형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요조, 내가 말했잖아. 러브홀릭, 바람아, 멈추어다오. 3265님, 처음 파김치단 가봤는데 완판했어요. 오, 용기 생겨서 열무김치까지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열무까지도

커버될 것 같아요. 약간 양념이 열무는 그게 좀 더 들어가야겠지. 아 모르네. 안 들어. 뭐네 안 해봐갖고. 시장 사장님께서 레시피 알려주셨어요. 너무 설레요. 네, 김치만 잘 담그면 사실 대단한 반찬보다 우리 집 김치 있잖아요. 그거 확실하면 반찬 조금 부실해도 김치 맛으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김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아, 난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담글을 못 담그겠더라. 아, 언젠간 또 해야지. 0216님 저 66세 어이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5급 합격했어요. 6개월 전에 불합격하고 이번엔 붙었네요. 정말 열공했거든요. 열몬 가족들 막 이런 거 자랑하시던데 나도 좀 해보고 싶어 보내. 아, 잘하셨어요. 자랑해야죠. 요즘에 어디 가서 뭐 자랑 쉽습니까? 자랑 잘못했다가는 그냥 아유 자랑과 함께 영혼이 사라질 수도 있는 세상인데 자랑은 열만해서 하세요. 특히 뭐 자랑 안 해도 티나는 것들은 사실 뭐 많이 축하도 받고 하지만 이렇게 소소한 자랑할 거리들은 열만으로 다 보내세요. 제가 다 소화해드릴게요. 어디로 보내시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솔리드 잠든 널 포켓 속의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0: 있잖아. 넣었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2329님이 신청하신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스트레스 제로님. 아, 부럽다. 제로 음료 다 필요 없어. 스트레스 제로가 킹왕짱이야. 다비치 하의 사랑과 전쟁. 4136님 집에서 혼자 소소한 집안일하면서 보내요. 근데 저 바느질 왜 이렇게 잘해요? 아, 부럽다. 줄 맞춰 가지런히 놓인 실자국 본데 은근 힐링이에요. 많이 하세요. 눈 잘 보이고 손가락 관절염 안 걸렸을 때 많이 많이 해놓으세요. 바느질 잘하고. 사실 옛날 엄마들은 다 미싱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어릴 때 옷 만들어주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선우용 여쌤이 아직도 미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보니까 저 처음 알았는데 원단 시장에 가면은 명품 옷을 만드는 원단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 그 원단 자체도. 근데 그 원단을 끊어다가 옷을 만들어주는 또 수선실이 존재해요. 그러면 나만의 명품을 만들어서 입으시는데 만약에 뭐 1,000만 원짜리야 그럼 50만 원에 만들더라고. 거기 막 서른독 선생님도 옷 맞춰갔다 그러고 하는데 솔깃하더만요. 나도 이렇게 해서 옷 만들어 입고 싶다 이런 생각. 우리 스타일리스트한테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나도 한벌 맞춰서 입고 싶다. 한번 우리도 해보자. 포맨 박정은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바이브 오래오래 케이윌 네가 필요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마다스테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아, 지니지니님이 신청하신 김상중 씨 아니에요. 김성중 씨의 디엔디엔? 네, 처음 들어보는 노래, 처음 들어보는 가수, 요즘 가수인가 봐요. 예, 멋있는 분의 노래 듣고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9317님의 신청곡 이현도 사랑해 들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0: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자, 이세 곡을 기억해 주시고 내일부터 나온다면 가감 없이 여러분들이 쓴소리를 해 주셔야 돼요. DJ DOC의 여름 이야기 1192님이 신청해 주셨고 쿨의 진주조개잡이,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 이세 곡은 오늘로써 여름곡 마지막으로 트신다고 PD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올해 안에 이 노래들이 또 나온다. 그러면 아 약속 어겼다면서 난리 생난리 꼭 부탁드려요. 7984님 그 시대 그 감성 선곡장 이렇게 확실하게 여름곡은 오늘까지 이렇게 하니까 선곡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시간 함께했다는 것도 귀한 인연이죠. 그것도 귀한 인연이고 인구상으로 이런 노래들을 아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우리 때에 제일 많이 저 79년생이잖아요. 79가 인구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연애 제가 이제 옛날에 79클럽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많으면 그때의 그룹 내에 79년생 다한 명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근데 그렇다고 뭐 모두 79클럽은 아니었고 이렇게 서로서로 아름아름 친해서 79클럽 잠깐 조성했다가 없어졌지만 그 정도로 79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도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때 노래로 이렇게 지금 해먹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를. 저는 시작할 때도 지금 요즘에 트는 노래를, 그러니까 그때쯤 나온 노래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최신곡이라고 틀었는데 지금도 틀고 있다니까요? 난 정말 시간이 가지를 않아. 그러니 얼마나 철이 없겠어요. 4235님 31일, 내일 첫째 이어 둘째 아들도, 와, 해병대 입대요. 멋지다잉.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에휴, 아무나 그렇게 아들들 탁탁 해병대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귀한 우리 아들들이지만 또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거니까 멋지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9734님이 신청하신 휘성 가슴 시린 이야기 Fly to the Sky, Missing You.

이소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가슴이 너무 아파 이 노래는 진짜. 아, 이게 그렇다고 짝사랑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약간 옛날에는 없던 단어였던 그 썸을 타던 그런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기까지는 아니야. 그렇다고 이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서운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어서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런 감정 그 어? 아, 너무 옛날에 느껴봐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5239님이 신청하신 이현우 요즘 너는. 5239님이 요즘 너는 가게에 손님도 없고 괜히 이 노래랑 그렇게 연결된다. 그래도 라디오 친구가 있어서 위로됩니다. 아, 이제 뭐 지금 요즘 뭐 잘 된다는 업종을 제가 보지를 못했고, 예, 뭐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내 저기 월급이랑 내 그 한 달 수입만 그대로 내지는 뭐 더 깎인 분들도 많고 재계약이 된다 안 된다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다들 우리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버텨보아야죠. 6750님 요새 살이 쪄서 러닝 시작했어요. 한 시간 뛰다 걷다 땀 흘리면 기분 좋더라고요. 운동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운동화 신고 무조건 나가세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꼭 빨리 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슬로우 러닝. 저도 저녁에 밤에 우리 동네에 나가면 옛날에는 거의 저 혼자였었는데 지금은 어깨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들 많이 뛰시는지. 무릎들이 도가니 사리기 빙빙 대단하셔. 이 음악들에 한번 슬로우 슬로우 퀵퀵 한번 뛰어볼까요? 뉴진스의 디토, 르세라핌 퍼펙트 나이트, 아일릿 마그네틱. 이거 스컬이에요? 스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

0: 이제 출발합니다.
1: 사고이로님, 저는 미술 강사입니다. 5년 전 코로나 한창이던 때 아무도 없는 부산으로 이사와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그때 카페 다니며 혼자서 그림 그렸어요. 저는 그림 그리면서 우울증 치료가 됐어요. 신생의 아트스쿨에서 함께하는 나의 제자들과 그림 그리는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하도 될까요? 아, 그럼은요. 그럼은요. 또 치료 중에 미술 치료도 있잖아요. 뭐 음악 치료도 있고 여러 있는데 미술 치료도 큰 도움이 되죠. 사고이로님이 신청하신 한석규 이재훈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은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하는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곡식에 나달을 찧어서 껍질을 벗겨내고 좋은 상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도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정의 정도에 따라 현미와 백미로 나누고 그걸 또 얼마나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밥의 맛과 식감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밥을 좋아하는 저 한동준에게는 갈매기떼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좋은 음악을 더 좋게 도정하는 날입니다.

2026년 8월 30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리얼 맥코이의 Another Night이었습니다. 찰손 브로즈님이 신청하신 거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네요. 자, 쌀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쌀은 사실 신선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래되면은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쌀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게 쟁여놓고 드시게 되면은 약간 좀 맛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보관을 잘 하시든가. 그래서 이 즉석밥이 좀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도정하자마자 그걸 예를 들면 이제 건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석밥이 좀 맛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밥은 늘 탁 밥통에 밥솥에서 해야 맛있죠.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꽉 채워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킴 와일드의 You Came에 이어서 퀸시 존스의 I Know Korea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킴 와일드 노래는 홍영미 씨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I Know Korea 푸른 하늘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수연님이 일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아 선곡이 정말 아유 정말 뭐예요. 너무 좋아요. 말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없군요. 선곡. 선곡은 늘 여러분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곡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입니다. 저는 을. 아니 저는 을도 아니고요. 병 정도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한동준입니다. 사냥자리님이 의왕 초평동 9번 마을버스 안에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저는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기사님.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퍼프, 퍼프 더 매직 드래곤 준비했고요. 이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박서, 그리고 버즈의 턴턴턴 욜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앤디 깁의 섀도우 댄싱에 이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앤디 깁의 노래 섀도우 댄싱은 조윤진 씨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1444번으로 털장 수술하고 한 달 만에 햄버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먹을 때 안 아프니까 너무 좋네요. 동준님도 아프지 마셔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운동도 좀 하고 먹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 또 잠도 잘 자야 되고 뭐 그런데 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참네. 2151번으로 친구들 모임하고 FM팝스 들으면서 자유로 달려서 지금 주차장에 도착해서 선곡이 좋아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FM팝스 최고!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선곡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자, 신디로퍼의 노래 듣겠습니다. Time After Time. 둔봉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 노래는 1797번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적막한 건 싫어서 늘 레인보우를 켜두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레인보우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7: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부 끝곡 It's Time Imagine Dragons의 노래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Please Mr. Postman, Carpenters의 노래 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몽시리님이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펜터즈 음악 나오네요. 마을버스 타고 가면서 듣고 갑니다. 기사님 최고 810-1번 버스 마을버스입니다. 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저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바람에 같이 타신 그 승객분들이 많이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이렇게 기사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아, 이 방송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감사드립니다, 기사님.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을 계속해서 두 곡, 세 곡, 어떤 땐 네다섯 곡씩 계속해서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고 노래 소개 그리고 신청하신 분 소개 정도만 합니다. 자,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미래

입니다. Man at Work, Down on the Survivor의 High on You, 그리고 폴리스의 디두두두 디다다다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Man at Work의 노래는 하윤이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High on You, 5초의 법칙님이 신청을 해주셨고, 디두두두 디다다다는 5529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Brian McNice의 노래 Back at One, 354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All for One의 I Swear, 그리고 토니 브렉스톤의 Breathe Again까지 세 곡입니다.

아예 Come on over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참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엔싱크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죠. 요즘에는 뭐 거의 이 K 밴드들이 K 보이 밴드 뭐 K팝들이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지만 요 때만 해도 엔싱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브리트니 스피어스 인기 좋았죠.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생각나네요. 예. 자, 노래 이어집니다. 로버트 존의 Sad Eyes 그리고 5957번으로 이글스의 I Can't Tell You Why 신청을 해주셨어요. 두 곡 이어집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수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2시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음악 좋은 음악들 계속 듣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자,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노래입니다. Sacrific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

0: 질환자 대상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나는 당신의 짐을 대신 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업고 갈 수는 있어요. 반지의 제왕 아시죠? 거기에서 샘이 프로도에게 건넨 말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꼭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겠죠. 내가 같이 갈게. 이 한마디만으로 다시 걸을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 말처럼 2시간 함께 하시죠.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자, 두 시간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면서 힘도 내시고요.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보,
3: 4호선 캠퍼스
4: 경보. 2025년 발표

0: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샤볼데이.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딱따구리 앙상블의 노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정은희 씨가 신청하셨고요. 김현식 씨의 노래죠. 여름밤의 꿈 조정희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병실에서 코고는 남편 옆에서 듣고 있어요. 야호 내일 퇴원이다 하셨는데 김칠순 씨? 어? 김칠순 씨가 퇴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퇴원하시는 겁니까? 뭐 어쨌든 간에 축하드리고요. 건강한 두 분의 모습 응원합니다. 0504번 벌써 일요일 오후예요. 늦잠도 조금 자고 느긋하게 밥도 먹고 나니까 어느새 하루가 반쯤 지나가 버렸어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는 일요일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일요일이죠. 자, 음악과 함께 편안한 휴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814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상은 담다디.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732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결혼 40주년 코앞인 우리 부부는 등산하기, 산 바닷가에서 차박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은요, 작은 캠핑카로 국토 순례하는 중이에요. 자연만큼 우리를 반겨주는 게 없더라고요 하셨는데, 두분 정말 멋진 인생을 즐기고 계시네요. 국토 순례 차박. 야, 이 가시는 곳들마다, 도착하는 곳들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좋으시겠다. 이예란 씨, 친구 아버님이 90이 넘으셨는데요. 고추밭에 또 나오셔서 쓰러지실까 봐일 도와주러 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요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예란 씨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작업하십시오. 노래 띄워드립니다. 3324번으로요.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조화문 씨의 노래 사랑하는 우리 감상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정년 퇴직 후 본가를 오가며 귀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첫 수확한 마늘을 위판장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요, 마무리하고 미숫가루 한 잔씩 하며 다 같이 라디오 들으며 허리 한번 펴보네요. 6913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6913님 그리고 아버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 달달한 미숫가루와 편안한 음악들 피로가 싹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78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페이지 벙어리 바이올린 그리고요 더원의 사랑아 들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조용필 씨의 단발머리. 노래는 6293번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숙 씨의 신청곡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보내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꽝 뭐가 터지면서 음악이 끝나죠. 영턱스 클럽의 정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휴일이 후딱 지나갔네요. 내일부터 다시 심기 일전하고 일주일을 살아내야겠죠. 김돈영 씨였습니다. 그래야죠. 그러셔야죠. 근데 아직 일요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빛과 소금의 노래죠. 샴푸의 요정 78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박학기 씨의 향기로운 추억은 이현숙 씨였습니다. 김순희 씨, 여기는 수원역. 어쩌다 보니 시니어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반쪽이와 2박 3일 아웅다웅 지내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언제쯤 주말 기차 여행이 끝날런지. 지금도 낭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히히. 아웅다웅 지낸 2박 3일. 뭐 잔소리, 티격태격하는 소리. 뭐 항상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이런 소소한 낭만도 즐기고 행복도 찾아낼 수 있네요. 자, 두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9304번 30년 차 돼지갈비집 아지매예요. 가요 속으로와 함께 일하면서 듣습니다 하셨는데 예, 아유 고맙습니다. 돼지갈비, 달달한 돼지갈비 구워서 먹고 싶네요. 아우 아우. 이유진입니다.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이창은 씨가 박미 씨의 노래 신청하셔서 계절이 두 번 바뀌면 이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손동기 씨가 9월에 가평 북면에 있는 친구네 막골 농장 사과밭에 사과 따러 가기로 했습니다. 3년째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퇴직 후에 찾은 가장 즐거운 모임이라고 하셨어요. 선동기 씨 지금 듣고 계시죠? 함께 하시는 친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잘 계획하시고요. 얼마나 기대될까요, 지금? 방은정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면회하고 가평 휴게소에서 출발. 너무너무 졸린데요. 졸지 말고 집까지 잘 도착할 수 있게 신나는 음악 좀 들려주세요. 아무래도 길이 많이 막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고요. 방은정 씨가 신나는 노래. 문윤래 씨의 신청곡 이치현과 번님들 집시여인 들려드립니다.

아유, 슬픈 노래예요. 백지영 잊지 말아요. 드라마 아일리스 그 생각나네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 박혜경의 안녕. 이 노래는 2093번으로 청해 주셨던 노래입니다. 김희종 씨가요. 여동생이 집에 놀러 왔어요. 사정 때문에 아파트 정리하고 조그만 집으로 간다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어색한 밝은 모습은 오빠를 마음속으로 울리네요. 김희종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야, 마음이 아픕니다. 예.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오빠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누가 있어도 좋은데 오빠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모두 기운내십시오. 김은희 씨, 참깨 수확한 자리 정리하고 김장 배추 심을 자리 마련하느라 허리가 너무 아파요. 부모님이 해주시던 것 편히 받아 먹었는데 새삼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요즘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예, 모든 것들이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죠. 감사한 일들이었고요. 그쵸? 신영원 씨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외사랑 5621번으로 시청하셨어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0: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송창식 씨의 철 지난 바닷가 480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 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재하 씨의 노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674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에 매 주말이 휑 하고 지나고 보니 가버린 여름날이 아쉽고 아까운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봐요. 주말처럼 평일도 휙

지나서 금방금방 주말이 돌아왔다는 것, 주말 돌아오는 속도에 놀라 어리둥절해했다는 것, 그걸로 위안 삼아보자고요. 쏜 화살 같은 시간 때문에도 있지만 쏜 화살 같은 시간 덕분에 라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말을 또 기쁘게 기다려봐요.

리차드 샌더슨 리얼리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메일 깁슨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거든요. 시간은 길고도 짧아요. 오지 말았으면 하는데 오고 가지 말았으면 하는데 가고요. 주말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출근하는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네요. 그러셨거든요. 일요일에 딱 이 시간쯤에 월요일이 코앞에 닥쳤구나 느낌이 팍 오죠. 시간을 우리가 너무 편애하니까 그래요. 주말만 좋아하고. 시간은 같은 속도로 갑니다. 월요일 후딱 온 것처럼 다음 주말도 곧 코앞에 닥칩니다. 기대하세요. 8월 30일 일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13장.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이들 러브 유 투 원 미 로보의 노래 그린 날개님 2070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고요. 애니아슬람의 스틸 라이프 그리고 나나무스크리의 온리 러브 이 노래는 수경화님께 전해드렸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7610님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저녁 스케치를 듣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인데 저 이미 집에 누워있어요. 약간 상황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느끼는 이 기분이 저녁 스케치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로움을 느껴보고 싶어요. 여유롭고 포근하고 나를 편안하게 놓일 수 있는 그곳. 그곳이 집인데 그 집에 이미 가 계시네요. 딱 좋아요. 주말에는 저녁 스케치를 이렇게 들으시면 진짜 좋죠. 3857님 청해 주신 존 폴 영 Love is in the air 그리고 0337님께 전해드립니다. 엘튼 존 키키디 Don't go breaking my heart.

마이클 볼튼,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들으셨어요. 토니 브렉스톤의 How could an angel break my heart? 이 노래는 황태성님께 전해드렸습니다. 6928님, 부암동으로 산책 나갔습니다. 천천히 골목길을 걷고 예쁜 집과 카페도 구경하고요. 중간중간 불어오는 바람도 느끼다 보니까 평범한 일요일이 작은 여행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기분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주말에 종종 하루 여행처럼 한 도시나 한 동네를 산책하기도 하는데 꼭 며칠씩 자고 오는 몇 곳을 가는 여행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행자의 느낌을 만끽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죠. 오늘은 아들이 저녁 쏘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맛집 검색, 메뉴 생각에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지금 광명 가는 차 안에서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가는 길인데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잘 먹고 오겠습니다. 영시미 님이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 사달라고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아들은 얼마

얼마나 자주 저녁을 쏘는지도 궁금하고요. 별게 다 궁금하죠? 잘 다녀오세요. 시에나 스파이로 Great Expectation 듣고요. 노스텔지어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로비 윌리엄스, Supreme.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게리 무어 Still Got the Blues. 7455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카판타스 Close to You로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8월 30일 일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오세요.

0: 피부비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Days and Numbers, The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 산청바라기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존 앤 반젤리스, 폴로네이즈는 박기현님 신청하신 음악이었고요. 늦은 여름휴가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 등교, 학교 함께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했고요. 간식도 챙겨주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서 수다도 떨고 내일 출근하려니까 벌써 하기 싫은 이 마음, 2640님이신데 회사 다니는 출근러들에게는 평소에는 잘 할 수가 없는 일들이니까 어쩌면 휴가다운 휴가를 보낸 것일 수도 있죠. 휴가는 평소에 못하는 일, 안 하는 일, 그런 거 하는 시간 아닌가요? 5092님은 저는 저녁밥 먹으면서 가족들 하루 동안 지낸 이야기 듣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 스케치를 질청하면서 준비하고요. 그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 그럴 수 있는데 주말에만 만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은 주말에 밥 먹을 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저도 주말에 밥 먹을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제 하고 들으면서 먹는데 그 정도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한 끼 먹는데. 프랑스 식사 저리가라죠.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샤니스의 I Love Your Smile. 3534님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들을 거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랑트, Baby Baby.

Alice Cooper, You and Me, 4652님께 전해드린 노래였습니다. Kenny Rogers, Kim Kanse,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앞서서 Anne Murray, I Just Fall in Love Again. 이 노래는 조윤지님께 전해드렸습니다. 3911님이세요. 엄마를 모시고 산 지 3개월 차. 시골이 그리울까 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이랑 부둥켜 안고 우시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밭에 곡식들의 근황을 둘러보시고 고구마 순 잔뜩 따와서 한 시간 넘도록 까고 계세요. 콧바람 쐬고 왔으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다음 귀향일은 벌초 때쯤일 것 같습니다. 고향을 못 떠나실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도시 할매로 잘 적응 중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함께 지내게 되신 것 같은데 고향 그리워하는 엄마 위에서 다녀오셨군요. 딸 곁에서 좀 편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아하시겠죠. 어머니랑 동네 다섯 바퀴 도는 저녁 운동 시간대마다 저녁 스케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2234님 청해 주신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준비했고요. 오늘도 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 Sign of the Times.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향약품.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마음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끝 음악은 스티브 바라캇 레인보우 브릿지. 청해 주신 분은 캔디핑님이세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이번에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주변에 운동하다 다친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달리다가 또 뭐 산에 오르다가 그리고 헬스장에서 부상 입은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스트레칭을 무시해서 그런 거래요. 운동하고 스트레칭은 엄연히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운동 전엔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뜸 뭐 나 좋다고 다가가서 무작정 손 내밀기보다는 이렇게 근육을 늘려가듯이 감정의 온도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감정의 스트레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곡 준비했습니다.

0: 있을 때 잘하라 그러잖아요. 떠나가고 애원해서 소리쳐 불러봤자 소용없는 거죠. 양수경 그대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은 운동장 조회 때마다 울려 퍼졌고 체육 시간마다 막 깨부리면서 따라하지 않았던가요? 국민체조 시작! 그러면 일종의 그 국민체조가 참 스트레칭이었어요. 이게 어른이 돼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국민체조 한대 그럼 막 건성건성 따라했는데 그 무릎 굽히는 다리 운동, 목 돌리는 목 운동, 나중에 노젓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온몸 운동이 다치기 쉬운 성장기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좋은 스트레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오늘도 사람 때문에 상처 받으셨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스트레칭이 부족한 탓이구나. 그러니까 다가서기 전에 준비하고 살피는 스트레칭.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 음악이 아닐까? 그래서 근육을 늘리듯 음악으로 감정도 늘리고 사랑도 늘리는 시간 오늘도 10시까지 함께 하시죠. 자, 그 스트레칭은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0: 여기는 3일 가구입니다.
1: 3일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3일 가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우리 1845 휴대전화로 행복한 동행이 아니면 이런 노래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맞습니다. 1405번으로 또 4210번으로 지난주인가 청해 주셨던 곡인데 수연 높은 하늘아 예 들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필 고추잠자리 영숙님이 어제는 윙윙윙윙 고추잠자리 오늘은 엄마야 고추잠자리 듣기 좋아요. 그런데 진짜 고맙습니다. 배동아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차 안에서 듣는 행복한 동행 느낌이 어떨까요? 7621번으로 그 감정 스트레칭에 여행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다. 음악뿐 아니라 여행을 함으로써 감정 스트레칭이 확실해지죠. 좋습니다. 여행도 추가하겠습니다. 정해주신 이규석입니다. 기차와 소나무.

0603의 대전화로 꽃보다 귀한 쿠폰, 아니 꽃보다 귀한 쿠폰을 청해 주셨어요. 무슨 내용이지 봤더니 행복한 동행에서 받은 커피 쿠폰은 가격을 떠나서 저의 자랑이고 위안이거든요. 캡처해서 여기저기 자랑하다가 오늘 결국 받고 마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하고 송창식 꽃보다 귀한 여인을 쿠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1699번으로 청해 주셨고 럼블피쉬 비와 당신 오늘 분위기하고 참 좋다고 잘 맞는다고 4131 휴대전화로 또 해금님도 청해 주신 곡이고요.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2222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바비킴 고래의 꿈.

0: 조용한 남자 박선동님이 청해 주신 이현실 조용한 여자 이 노래가요. 반백년 전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와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래 가사긴 한데 좋습니다. 선동님 덕분에 잘 들었고요. 오선과 한음 빛바랜 사랑 또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바비킴 고래의 꿈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쇼리 실라!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TSL 적용, TSL 원수 외용에 뿌리는 TSL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1부 끝곡은 김은숙님이 힘들게 지나온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면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들국화 걱정 말아요 그대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0: 쉽게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1: 토너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2: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걷고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이동구 님이 예쁜 강아지를 위해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아이유 김창완의 너의 의미. 아유, 강아지가 이 노래 들으면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아빠도 한번 쳐다보고 엄마도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을 걸 상상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강아지 키운 지 8년 되고 나니 자꾸 병원 갈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다고요. 그래도 행복을 주는 우리 강아지가 있어 참 좋아요. 그러게요. 이게 정말 아주 복잡한 감정이에요. 강아지는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떠날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예쁜 강아지를 키우는 게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강아지를 예뻐하시니 옆에서 보는 제가 더 행복하네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상품 선정.
1: 이젠 랜드마크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0: 예뻐도 너무 날담.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Good Music Station CBS FM

0: 석현님, 민정님 청해 주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1: 또 가을 사랑 신기행의 노래 8327번으로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요. 가을을 너무 타거든요 하셨는데 그럴 땐 행복한 동행으로 오세요. 또 터보의 회상 김경수님 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와, 병원 생활을 졸업하시는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저한테도 좋은 일만 있겠죠. 그래야죠. 3770 휴대전화로 글 주셨고, 0885번으로는 바쁜 농사일 마친 이 시간 노곤한 몸을 눕혀도 김현주 행복한 동행 덕분에 그야말로 촌노의 마음이 설렙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정해주신 곡 함께 듣죠. 임희숙입니다. 진정 난 몰랐네.

매일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두식님 신청곡. 오늘은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카니발의 거위의 꿈. 그냥 녹음하고는 또 다르죠. 그리고 미수님이 밤배에 숟가락 얹어요 하면서 우리 현정님 청해 주신 둘 다섯 밤배 예, 청해서 함께 들었고, 태성님, 정민님, 시스타의 나 혼자, 그리고 임희숙, 진정난 몰랐네 청해 주셔서 네 곡 같이 들었습니다. 애도 아니고 처가에 가면 자기를 좀 챙기고 가라는 우리 남편 어휴 미워요 하면서 5558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승미 굿바이 내 사랑.

0: 김만수 푸른 시절 성진님 청해 주셨고요. 박강성의 장난감 병정은 개월님, 또 성희님, 그리고 이승미 굿바이 내 사랑 남편한테 드리는 곡이라고 청해 주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2: 어느새 또 헤어질 시간이네요. 김순희님, 동진님 청해주신 에픽하이와 유나가 함께하죠. 우산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0: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동안 자주 신었던 신발에는 이 계절의 흔적이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운동화엔 갑자기 쏟아진 비의 자국이 있고요. 슬리퍼 바닥엔 모래알 몇 개가, 또 샌들끈 아래로는 햇볕에 그을린 가느다란 선이 남아있기도 하죠. 달력의 숫자들이 제깍제깍 지나갈 동안 이 여름도 곳곳에 이런 흔적들을 남겨놓았나 봅니다.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잘 보낸 날도 있고 덥다는 말만 하다가 흘려보낸 날도 있었네요. 그래도 지나온 모든 날에는 우리가 걷고 또 견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 여름이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기억들을 남겨놓은 것처럼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사.

8월 30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여름의 흔적을 잠시 찾아본 휴일이었네요. 아직은 내일 하루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8월이 떠나간다는 것은 여름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소나기에 얼룩진 자국, 뭐 또 선명한 샌들끈 자국, 슬리퍼 바닥에 모래알 몇 개처럼 우리 구몬 가족들은 어떤 흔적들,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침례신학교.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유재하의 지난날, 김현철의 동네 이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항상 인천 강화에서 듣다가 오늘은 경남 고성에서 듣는데 왜 더 좋을까요? 내일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 부탁합니다. 용팜님, 많이 이동하셨네요. 여행 가신 걸까요? 여행지에서 듣는 꿈음은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죠. 설레는 내 마음이 반영되기도 하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기훈님도 친구들과 2박 3일 강원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자주 보고 또 곧 볼 거 알면서도 여행만 다녀오면 뭔가 아쉽고 헛헛한 느낌이 듭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아쉬운 마음까지가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다음 여행을 계약할 수도 있고. 여행 다녀왔는데 이제 지긋지긋해 집에 있어야지 하는 마음보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0738번으로는 유니 씨, 저는 매년 환절기 두 번 비염이 찾아오는데 봄과 지금 이맘때예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연달아 10번 이상 나서 공공장소에선 주변 눈치를 보게 돼요. 몸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공기가 바뀐 걸 알아차리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9월 말까지 비염약을 달고 삽니다. 계절이 또 이렇게 바뀌어 가나 봐요.

이소영의 음성으로 광화문 연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8321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김건모 미련.

꿈은 오늘 선곡 취향 저격입니다. 러닝하면서 사연 있는 여자가 됐다가 피식피식 웃다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웃기다고 할 거예요. 보내주셨네요. 운동하고 계시는군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05번으로는 처음 알바 시작할 때는 오후 10시쯤 칼퇴근했는데 요즘은 퇴근이 점점 늦어져요. 내일을 위해서 상품 진열도 꼼꼼하게 챙기고 쓰레기나 재활용 정리 청소하다 보면 꼭 2, 30분은 더 늦게 끝나요. 일을 더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꿈은 오프닝을 자꾸 놓쳐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달려서 꿈꿈에 도착했네요. 레인보우 앱으로 들으시면 이렇게 녹음 기능이 있는데 아쉬우시면 이렇게 녹음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유, 이번 한 주 정말 애쓰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거미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듣고 있나요?

조정석 좋아 좋아 멜로망스의 고백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DNA89님 오랜만에 왔어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0: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아, 가수 이름도 길고 제목도 긴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S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 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

0: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고 내 곁을 지키던 그 다정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른 채 당연하게만 여겼네요.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뒤늦은 마음이 참 서글프고도 야속합니다. 이제야 알게 된 그때의 미안함과 그리움을 담아서 이 노래 들어보고 싶어요. 1930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이적,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0: 100%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그리고 신승훈 그 후로 오랫동안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나만의 찜콩님 오늘 10살 된 아이 혼자 자기 첫날입니다. 엄마 껌딱지가 조금 전까지는 엄마 그냥 같이 잘까? 하다가 혼자 자니까 너무 설렌다고 말하는 딸. 한뼘 더 큰 딸아이를 보니 다 큰 것만 같네요. 저도 여유롭게 꾸밈 들으니 제 시간이 생긴 것 같아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잠자리 독립하고 나면 다 커서 대견합니다. 근데 좀 서운해요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자유롭다고 느끼시는군요. 잘 커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오늘 여유롭게 듣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6740번으로는 대학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오랜만에 같이 학교 다닌 언니들 만나고 왔어요.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함께 고생한 기억들 얘기하면서 늘 만나왔던 사람들 같았어요.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가는데 학창시절 늘 버스에서 나오던 노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꿈꿈에서 들어보고 싶어요.

시가 있는 일요일,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0: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네.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지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시였어요.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길 위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민들레가 오늘은 또 눈에 들어오고, 무심히 지나쳤던 바람도 유난히 또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길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내가 달라져서가 아닐까 싶네요. 이제 곧 건너게 될 9월이라는 길에서 또 어떤 사람과 풍경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밤이네요. 시간 있는 일요일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박학기의 노래였습니다. 다시 계절이.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그리고 보드카레인의 100% 이어드렸습니다. 며칠 전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가족 그림 올려두고 오늘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랑 제 얼굴은 커다랗게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배경을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동그라미 두 개랑 삐뚤빼뚤한 선들인데 나를 이렇게 커다란 세상으로 생각해주고 있구나 싶어 그냥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다정한 온도 그대로 꾸몸에 담고 싶어 왔습니다. 1028님 잘 오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전부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7522번으로 보내셨어요. 예전 메모들을 보니 상황이 나아지면 여행하기, 나중에 여유되면 냉장고 바꾸기, 나중에라는 단어가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여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통장에 돈이 나가지 않도록 철벽을 치고 있는 모습, 기특한 건지 불행한 건지 음악 들으면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려고요.

0: 김초한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규현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Always Be There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0: 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작!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혈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나한테 없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쩜 저렇지? 하고 신기한 마음부터 들죠. 부럽기도 하고요. 예전엔 뭘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운동이나 운전 잘하는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재주만 빛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 있죠? 없으면 허전하고 티가 나는 사람. 잘 웃고 잘 받아주고 빈 곳을 메워주는 이음새 같은 사람이요. 누가 어색해하면 먼저 웃어주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선뜻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갈수록 귀한 시대잖아요. 섬 같은 우리들을 자꾸자꾸 이어주는 사람. 그 다정한 노력이 새삼 고마운 요즘이에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스티비 원더 마이 쉐리 아모르

0: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0: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인생이란 하나의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란다. 포레스트 검프, I'll be right here. 이 영화는 다시 볼 때마다 예전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포레스트의 인생만 보이다가 다시 볼 땐 검프의 친구 제니, 버바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영화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영화.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중에서 눈을 감고 피아노 연주곡이었습니다. 엔딩 장면에서 흘렀던 히라이켄의 원곡 눈을 감고를 우리나라에서는 정재욱 씨가 가만히 눈을 감고라는 제목으로 다시 불렀죠. 네, 정말 애틋했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지만 혹시나 안 보셨다면 보고 나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다를걸요? 네. 사연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7137님. 같이 사는 사람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서 기분 안 좋게 하루 보낼 뻔했는데 제가 먼저 빵 먹으라고 주고 드립커피 내려주고 했더니 저도 남편도 기분이 조금 풀린 듯 하네요. 큰 컵에 얼음 가득 넣고 아이스커피 먹으면서 부엌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땐 아주아주 단맛이 강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냥 이런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그 결혼한 부부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람을 타듯이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꼬랑지가 내려지고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강량 약강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조화로움, 또 그럴 때 피식피식 웃음도 나고 내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잘 맞는구나라고 느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7137님 사연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지만도 이런 게 삶이고 사랑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코다 중에서 에밀리아 존스, 퍼디아 월시 필로가 함께한 You are all I need to get by, 그리고 얼굴 없는 미녀 중에서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영화 왓치맨, 네킹콜의 Unforgettable. 화려하고 잔혹한 장면들을 위해 이런 다정한 노래가 맞아? 이랬는데, 데뷔되는 뉘앙스가 묘하게 또 오래 남았죠? 앞서 들은 곡은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 라비앙 로즈였습니다. 에디트 피아프 원곡이 사랑에 빠진 순간을 흑백 사진으로 본것 같았다면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진을 보며 추억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랑엔 나이도 없고 정답도 없지. 영화가 보여주고 음악이 들려주는 얘기는 여운이 길죠? 나나꽃님, 추천받아서 처음 들으러 와봤어요. 강희 언니 목소리가 진짜 너무 듣기 좋고 편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아셨죠? 9685님, 강디, 저 얼마 전부터 야간 학교 재능기부 선생님으로 첫 출근했어요. 교실 문 열기 전까지 얼마나 설레고 긴장되던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학생들 덕에 긴장이 사라지더라고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눈빛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용기 내서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끝나고 어떤 학생이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공부가 쏙쏙 들어와요 하셨는데 뭉클하고 뿌듯해서 왈칵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저와 밤늦게까지 꿈을 향해 공부하는 우리 야간학교 학생들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 떨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너무 반짝반짝. 정말 야간 학교여서 그런지 까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처럼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네, 기대됩니다. 항상 힘내세요. 네, 음악 듣겠습니다. 오늘 어울릴 것 같은 곡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007 스카이폴 중에서 아델의 스카이폴 그리고 컬러 오브 나이트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 더 컬러 오브 나이트 듣겠습니다.

0: 들으신 곡은 Begin Again, Keira Knightley,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그 전에 Sing Street 중에서 Up 들으셨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0: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1: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2: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0: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3: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기분 좋은 사연들이 있어요. 얄리님, 주말 부부라 주말마다 신랑 가게 일 도와주러 강원도로 출근해요. 지난 주말에도 애들 먹을 반찬 만들며 들었는데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준비하니까 반찬이 더 맛있는 거 있죠? 하셨고 꽃의 천사님도 필라테스 하고 나와서 체험음 들어요. 운동하고 나와서인지 상쾌하고 좋네요. 이런 게 힐링인가요? 하셨습니다. 정말 다른 환경인데 정말 이런 게 라디오 듣는 매력 아닌가요? 그런 게 힐링 맞죠? 꽃의 천사님. 저도 운동하고 왔거든요, 오늘. 요새 좀 한참 좀 그런 시즌인데 아, 정말 개운하고 너무 좋네요. 일할 때는 힘들지만 또 이렇게 개운하고 시원하게 허브티 착 마시면서 음악 싹 듣고 여러분 사연 만나니까 너무 즐거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끝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에서 마룬5의 스위티스트 굿바이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팝스타 에드 시런이 2016년 당시 연인과의 사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퍼펙트 심포니죠. 에드 시런이 연인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날 느꼈던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을 곡에 담았는데요. 기타를 중심으로 한 단순하고 따뜻한 멜로디에서 탄생한 노래입니다.

퍼펙트 심포니는 이 가사로 시작하죠. I found a love for me. 사랑을 찾았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할 사람을 찾았고 이 관계가 평생 갈 거라는 확신을 담았다고 하죠. 화려한 사랑보다 평범한 삶을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을 담은 아름다운 이 곡을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30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Perfect Symphony 리베란테의 김지훈과 진원의 노래 이범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뭐 그 순간에 같이 음악을 듣고 이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쭉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평범한 바람이 사랑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 수잔의 에른댕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1128님께서 오늘도 아침에 목소리가 완벽한 건영 DJ님 일하다 잠깐 짬내서 문자 보내요. 공연도 최고 라디오도 최고 힘내세요. 이름은 부끄러워서 생략합니다. 공연을 보셨나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힘을 주셔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 홀리의 합창, 로버트 쇼 지휘의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죠.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 그린 중 홀레의 합창을 로버트 쇼지위의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사랑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랑 어떤 이 단계별로 이제 결혼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것 같네요. 7737님께서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는데요. 문득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 새처럼 가볍게 훨훨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마음에 있는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날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셔야죠. 가끔 그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아직 무서워서 못했는데 번지점프 같은 거 그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 패러글라이딩은 해봤는데 번지점프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무섭더라고요. 아니면 이 서울 근교에 있는 그 놀이 동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무서운 거 한번 타보시는 것도 바이킹 같은 거. 뭐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몇 해 전 한참 불안했던 시절이 있어요. 노래를 짓기 어렵고 잠도 잘 못 자고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데다 불쑥불쑥 이유 없이 불안하고 식은땀이 흐르곤 했죠. 그맘때였어요. 처음으로 식물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던 때가. 아레카야자와 고무나무는 그런 상태에 내게 선택된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에 맞춰 물을 주고 해를 보여주는데도 하루가 다르게 시들시들해져가는 거예요. 딴 애는 도움을 준답시고 일단 이 둘을 한여름 땡볕에 내놓고 잎과 흙에 물을 콸콸 부어댔죠. 이렇게 햇빛을 보고 통풍 잘 되는 바깥에 있으면 하루 이틀 만에 건강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몇 시간 후

테라스에 있는 아르카야자와 고무나무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무나무는 그 탐스럽던 잎을 다 떨군 채 목대만 남았고 아르카야자의 진녹색이었던 잎은 온통 갈색으로 타버렸더군요.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낑낑거리며 화분을 테라스에 내놓고 콸콸 물을 부어주던 내 사랑이 이들에게는 독이었다는 것을요. 급하게 검색해보니 아르카야자와 고무나무는 직광을 피해야 하는 식물이더라고요. 집에서 키우기 더없이 좋은 식물인데 그간 비실비실했던 건 아마도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습으로 서서히 익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곧 관심의 문제라는 걸요. 내 집에 어떤 창에서 가장 빛이 잘 들어오는지, 내가 키우는 식물이 건조한 걸 좋아하는지 습한 걸 좋아하는지, 1년생인지 다년생인지 관심을 갖고 길게 바라봐주면 즐겁게 크는 게 바로 식물이라는 걸요. 요즘 나는 사람들에게 식물을 길러보라고 추천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는 친구에게, 회사의 좁은 책상이 삭막하게만 느껴진다는 지인에게,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괴롭다는 사람에게 식물을 추천해요. 만약 당신이 해가 덜 드는 집에 산다면 고사리류를 권하겠어요. 당신이 밝은 집에 사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동백이나 율마는 어때요? 해를 좋아하고 물도 자주 먹는 아이들이죠. 귀찮은 건 질색이지만 그래도 식물을 드리고 싶다면 수트키가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궁합이 있듯 사람과 식물 사이에도 궁합이 존재해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식물이 자그마한 화분에서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어가며 영차영차 새 순을 내고 산소를 뿜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도 언젠간 괜찮아지지 않을까, 천천히 조금씩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위안을 얻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White as Lilies, 백합처럼 하얀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노래였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이자 디어 클라우드의 베이시스트 이미랑의 책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반려식물이란 말도 낯설지가 않죠. 저자의 글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살 자신이 없다면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위로도 받고 기운도 얻고. 그렇지만 식물 역시 제대로 알고 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생명을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책 제목처럼 저도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해 봅니다. 저도 식물을 몇 번을 이렇게 키웠다가 또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들였다가 보냈다가 했는데 참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친구들 이 저자가 키웠던 그 식물도 저도 한번 키워봤는데 이게 정말로 주기적으로 자주 줘야 되는 친구든 아니면 가끔 줘도 되는 친구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은 집에 식물이 없지만 이 글을 읽으니까 다시 들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 중 테마를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의 지휘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영화 쉰들러 리스트 중 테마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 지휘의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여수와 쿠키로님 박사님 지난번 들었을 때도 편안했는데 이번에도 잘하시네요.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개근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늘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응원.

폴의 꿈을 꾼 후에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장 이브 티보데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457님, 늘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정원님도 늘 담백한 입담으로 듣기 좋게 방송하시는데 건영님도 어쩜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지 너무 좋아요. 하시는 동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참,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음악 들으시죠.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번 중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칼 미닝거지 위에 슈투트가르트 칸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번 중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칼 미닝거 지휘의 슈투트가르트 칸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205님 뭐가 그렇게 복잡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음악이 참 좋네요. 바쁘고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차분히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서 해주셨을까요? 그래도 이제 음악이 참 여러모로 많은 힘이 되죠. 우울할 때도 뭐 조금 기분이 다운될 때 또 기분이 되게 좋을 때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여튼 이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6205님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옵스 넘버 74번 중 비창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에를 사무엘 프리드만 지휘의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B단조 옵스 넘버 74번 중 비창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에를 사무엘 프리드만 지휘의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중 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를 미하일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리보르 페셰크 지휘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메조 소프라노 백나목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형입니다.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옵스 넘버 118번 중 2번 인터메초 A장조 드미트리 알렉세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065님 여고 시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에서 들리는 피아노 연주에 매료돼 엄마를 졸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11시까지는 일 멈추고 음악 듣고 있으려고요.

지금은 피아노를 계속 치고 계실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피아노를 쳐라 해서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땐 참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축제 때 갔는데 이제 어떤 남학생이 무대 위에 피아노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모든 관객들 여학생의 눈이 다 하트로 변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저것을 왜 안 배웠을까 하면서 그 축제가 끝나고 집에 가서 저도 고등학교 때였네요. 엄마한테 저 피아노 배울래요 그래가지고 막 반짝으로 막 엄청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물론 피아니스트가 될 만큼의 그런 강력한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피아노를 조금이나마 친숙한 악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피아노 치고 계시죠? 6065님. 보케리니의 현악 5중주 2장조 오프스 넘버 11의 5번 3악장 미뉴엣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들으시죠.

포케린의 현악 오중주 2장조 오프스 넘버 11의 5번 3악장 미뉴엣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335님 오늘도 출석 체크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합니다. 옆에서 남편이 누구냐고 목소리 좋다고 하네요. 박건영 배우라고 알려주며 제가 건영님의 대변인 노릇 톡톡히 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들으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넘버 61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옵스 넘버 61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니님께서 음악 다 좋아요. 공부하는 것처럼 라디오도 듣게 돼 지치는 편인데 지침 없이 잘 들어요. 라디오를 공부하는 것처럼 들으신다고요? 왜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정말 정말 우리 멋진 피디님께서 이 선곡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예,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피디님하고 음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마음 놓으시고 음악을 들으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즐기세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나가시 중에 여덟 번째 곡 아침 인사,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나가시 중 여덟 번째 곡 아침 인사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현아님께서 음악엔 참 이상한 힘이 있어요. 뾰족해지던 마음을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주는 것 같아서 클래식을 들어요. 일하면서 들어서 날카로워질 때가 종종 있어서요. 날카로워지시는군요, 자주. 그렇지만 음악이 그 뾰족해지는 마음을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준다. 장현아님께서는 클래식 음악을 늘 함께 하셔야겠네요. 근데 음악이 없으면 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점점 클래식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또 그 뾰족해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음악이 없이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클래식을 계속 들으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엘 넘버 525번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 중 3악장 미뉴엣 알레그레토 4악장 론도 알레그로까지 네빌 마리너 지휘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일러버 525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튼 뮤지크 중 3악장 미뉴엣 알레그레토 4악장 론도 알레그로까지 네빌 마리너 지휘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994님 솔직히 음악에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한데 기동량 하며 듣다가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듣던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유식해진 건가? 같은 착각 속에 혼자만의 희열로 대만족하죠. 나이는 많아도 감성은 늘 소녀처럼 살게 하는 아당에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이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한데? 근데 익숙한데에서 끝내지 마시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셔서 이 음악의 작곡가 그리고 누가 연주했는지 이런 것까지 한 번만 더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는 아 이거 누가 작곡한 곡이다 누구의 연주곡이다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제 세 번째 왔잖아요. 아, 물론 밖에서도 듣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도 레인보우를 듣곤 하지만 여기 와서 듣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PD님한테 여쭤보고 아 이거 저번에 틀었던 곡인데 아 이거는 저번에 나왔었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랑 비슷하신데요. 5993님 저도 아당에 감사합니다. 카를로스 가르델의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카를로스 가르데레,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테너 후안 디에고 폴로레스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넘버 23번 중 1악장을 에밀 길렉스의 피아노 주빈 메타 지휘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생명나무처럼 우리도 달마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가장 뜨거웠던 8월 마지막 날, 우리 손에는 어떤 열매가 들려 있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이게 하소서. 다가오는 9월에도 주의 생명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1일 월요일, 8월의 마지막 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이, 올리비아 민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안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던 그 말씀,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어두운 죄악 길에서 김요한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죄인 구원하시려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296장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입니다. 이번에는 양 99마리는 김상은의 찬양 준비였고요. 폴송이 부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함께합니다. 먼저 샬롬규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시와 그림의 임재 보내드리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0: 무료입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라신님께서 청하신 찬양 윌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 414장 이 세상은 요란 하나 홍순관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창문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31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은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잊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그제야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 그 옛날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그 언약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떠올렸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을 모르는 독자들에게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책의 서두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출애굽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비로소 이루어졌음을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조금 더디더라도 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을 김영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위대하신 주를 334장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진영님께서 적어주셨던 손경민의 일상, 아이빅밴드와 한이가 함께하고요. 역시 조이포유에서 송미영 집사님 청해 주셨었죠. 악뮤의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보내드릴게요.

이제 내 나이는 백세다. 나는 누구보다 남다른 삶을 살았다. 이제야 내 삶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깨달았다. 좋은 기회로 나는 야생의 자연을 탐사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지구 이곳저곳을 여행했다. 생명의 세계를 몸소 체험하며 그 모든 다양성과 경이로움을 느꼈다. 가장 거대한 장관과 가장 긴박한 드라마를 목격했다. 돌이켜보면 바로 그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에든버러의 푸른 행성을 위한 증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거대한 장관, 가장 긴박한 드라마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경이로움을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엘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서울신학대학교 앙상블이 부른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예수 말씀하시기를 김우입의 찬양으로 511장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 감사한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프랑스 상류사회의 위선을 꼬집은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에 등장하는 캉캉은 파리의 화려한 밤 무대와 무도회장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춤곡입니다.

0: 친절하고 다정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소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소파가 여섯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쓰지 않던 가방을 열었더니 꼬깃꼬깃 접힌 식당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음식 맛은 희미해졌지만 그때 함께했던 순간의 장면들은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버려질 뻔한 종이 한 장이 잊고 있던 여름날을 다시 데려온 겁니다. 항상 달력의 끝자락에 서면 늘 어느덧이란 말을 하게 되죠.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영수증 한 장이 우리의 지난날을 불러온 것처럼 우리 안에도 훗날 꺼내볼 여름의 기억들이 많이 접혀 있겠죠? 그 기억들을 가만히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주 열어봅니다.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실력 발휘 쏴.
1: 쑥 실력자.
0: 내 실력이 쑥 실전으로 쏴.
1: 쏴 쏴 쏭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쑥 실력자 쏭 쏴. 여기는 쑥 실사 이버대
1: 쏭 쏴.

해가 많이 짧아졌고 흐리고 또 비가 오고 있어서 지금 창밖이 아주 어둡습니다. 한밤중 같아요. 예, 어두운 아침 창밖에 빛이 비추는 찬송들 같았습니다. Open my eyes that I may see. 어두운 내 눈 밝히사. Come to the Savior, make no delay.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8월의 마지막 아침. 카르페 디엠님, 부안인데요. 천둥, 번개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제가 사는 남양주 마석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주맘님, 충분하다님, 샬롬 걷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운동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위험하지 않게 이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 꼭 잘 챙겨 신으시고요. 월요일입니다. 게다가 비 오는 월요일에는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안전하게 이 아침 시작하고 계시기 바래요.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샬롬. 한 주간도 은혜가 넘치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기를 소망합니다. 파일럿님.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

새벽기도 다녀와서 찬양 들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새벽의 말씀이 참으로 와닿는 하루인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성실인님, 운동할 겸 새벽 배송 알바 시작한 지 이틀 됐는데요. 보람 있습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조금 딥니다. 조금 딥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무슨 뜻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신데 저는 이 표현은 처음 듣는데요. 조금 디다. 좀 힘들다는 의미겠죠? 맥락상 이렇게 불에 디 대듯이 힘들게 조금 디다. 힘들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새벽 배송 알바도 집에 와서 이제 아침 식사하면서 방송 들으신대요. 지금 준비한 두 곡은요. 지난주에 틀어드렸을 때 여러분께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두 곡입니다. 먼저 에론 네빌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곡은 제가 말씀드린 적 있듯 이 에론 네빌 가수의 창법이 조금 독특해서 항상 틀어드려도 되나 했던 곡인데 우리나라 가수 나훈아 씨 목소리로도 듣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번 더 듣고요. 그리고 굉장히 몽환적인 이 꿈길을 걷는 듯한 느낌의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944년 8월 폐색이 짙어진 히틀러는 파리 방위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즈 장군에게 광기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리를 잿더미로 만들어라. 에펠탑과 루브르, 노트르담 대성당에 폭약을 설치하고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파리를 폐허로 만들라. 그러고는 수차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파괴를 독촉했다고 합니다.

코르티즈 장군에게 총통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내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문화의 수도 파리를 파괴하는 것은 야만이며 역사와 인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명령을 거부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으로 파리는 잿더미가 되는 비극을 면했고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되겠어? 라며 자신의 몫을 작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권한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노래처럼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나 하나 꽃피어.

8월의 마지막 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의 살림 새벽 예배 드리고 버스에서 내려 환승 안 하고 걸으면서 빗소리 들으며 듣는 찬양이 너무 은혜입니다. 예, 좋은데요. 이제 저는 비 오는 날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하거나 이동을 하더라도 최대한 지하에서 지하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짜는데 주님의 살림은 일부러 잠시 우산 쓰고 걷는 낭만을 갖고 계시네요. 좋아요. 재은님, 파주 운정은 아직 안 오는데 많은 지역이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나 봐요. 개인적으로 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순꿀님, 네팔에서 홍수 피해로 큰 심려를 겪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두산 직원분들께 주님의 보살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신청하신 곡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조금 전 청취자 사연 가운데 일부러 버스 환승을 하지 않고 우산을 쓰고 걷는다는 분의 얘기를 듣고 순복음 현님께서도 나는 가끔은 비를 맞고요. 그걸 즐기는 때가 있어요 하셨어요. 예,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생각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환경운동가가 말했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때로 눈밭을 뒹굴어라, 빗속을 달리고 달밤에 춤을 추어라, 맨발로 잔디를 밟아라. 남이 볼 땐 조금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밤에 춤추고 우산 없이 빗속을 달린다. 자연의 감각을 온몸 충만히 누리라는 의미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달도 고생하셨어요. 건강하게 새 달 맞이하시기 바래요. 전주만 들어도 아시겠죠? 3665님 신청하신 앤 머레이, You Need It Me 1부 닫겠습니다.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실비아 플라스는 8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름은 지나갔지만 아직 가을은 태어나지 않은 어딘가 어수선한 시간이라고요. 묘하게 지금의 계절을 닮은 말 같아요. 아직은 덥고 매미소리도 남아있지만 달력은 어느새 여름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애매한 시간이 참 많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일을 찾는 공백기, 이삿짐은 대충 풀었지만 아직은 내 집 같지 않은 며칠처럼 어떤 경계를 지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전 잠시 틈새가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 시간을 좀 즐겨도 괜찮아요. 8월의 마지막 날, 오늘 하루를 그냥 마음껏 어슬렁거려도 좋겠습니다.

0: Good morning, Judith.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레니 크라비츠의 It Ain't Over Until It's Over 들으셨어요. 아, 월요일이라 확실히 좀 정신없고 분주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아, 가을의 초입에서 아직 9월은 시작 안 됐고 8월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약간 틈새네? 라고 생각하면 또 월요일 여유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우산도 잘 챙기시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하이, 하이, 하이퍼스.
1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 1533 1566 세라하임.
1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사이.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입니다. 아, Rainy Days and Mondays 카펜터스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아바의 Our Last Summer 들으셨어요. 4203님, 여름과 가을 사이 마치 흔들다리를 건너는 시간 같아요. 조금 흔들리더라도 모두 무사히 건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다리는 흔들릴지언정 끊어지거나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진짜 흔들다리처럼 이렇게 다들 무사히 9월로 건너가셨으면 좋겠네요. 5363님, 저는 주디가 김윤주에 하면 속으로 자꾸 랄랄라 혼자 이래요. 5년쯤 들어서 그런가 봐요. 주디가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주디는 너무 잘하고 있네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몇 번 했거든요. 내적 갈등이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제가 컷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 번호는 몇 번 실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정성스럽게 원고에 써주세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자, 문자 메시지 번호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새벽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발송된 곳이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경에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또 4시 48분경에는 낙월도에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발생됐는데요. 특히 조금 전 5시쯤에 낙월도에는 1시간 동안 무려 107.5mm라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던데 전남 외에도 위험한 지역 좀 짚어주세요.
1: 네, 먼저 현재 내려져 있는 호우특보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부안과 고창, 영광, 전남 신안군의 호우경보가 그밖에 호남 서부 지역과 충남, 대전, 세종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지금 호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한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비구름들이 계속 강하게 발달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이렇게 곧 곳에서 극한 호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호남 서부는 오늘 오전, 충청도는 오늘 저녁, 경기 남부, 강원 남부는 오늘 늦은 오늘 낮부터 밤까지 시간당 20-30mm, 최대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충청도에 최대 200 이상, 경기 남부, 강원 남부, 호남 서부에 최대 120 이상, 그 밖에 중부와 호남에 30-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26도, 광주 대구 32도로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4도, 부산 27.4도, 광주 26.3도, 대구 23.8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에 듣기 좋은 노래들 감사합니다. 풀그린님, 아리사랑님도 이 아침 너무 어울리는 노래들이 좋네요. 라디오에드의 크립 7594님 신청곡이었고요. 리알토의 먼데이 모닝 519은 4544 8518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시 3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구름 물고기님, 낙월도에 엄마 혼자 계시거든요. CBS에서 낙월도 얘기를 들을 줄이야. 전화 드렸더니 현관에 물이 들어차서 물 푸고 계시대요. 비가 그만 그쳐주기를 바랍니다. 아, 어머님 혼자 얼마나 힘드실까 싶네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전화 잘 주셨네요. 비구름이 이제 좀 충남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 계신 분들은 대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외 지역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우산 잘 챙기시고 안전운전, 진짜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침묵님은 주디가 김윤주의 한날 이후로는 랄랄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나 보네요. 아, 제가 아까 랄랄라는 한 적이 없다, 문자 번호만 실수했다 말씀드렸더니 그때 깜찍한 실수한 날 7월 16일 2부에 그때 한번 했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 이거를 왜 기억하세요? 7월 16일 2부까지 어디 적어놓으셨나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저 근데 진짜 몰랐어요. 아, 제가 한번 했군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렇게 했군요. 감사드려요. 이런 지극한 관심, 사랑 감사합니다. 친북님,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샘 스미스 스테이 위드 미 0494님 신청곡이고요. 핑크 스웨츠 피처링 켈라니 At My Worst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마음에 어울리는 한 곡 음악으로 나만의 하루를 스타일링해 보아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이 노래 들으면서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해서 골랐습니다. 지금 우리 주디스는 어떤 얼굴로 아침 시작하고 계세요? 제가 표정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대 아침 들으시면서 굳었던 표정도 활짝 펴지고 어두웠던 얼굴도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주디스가 주변에도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서 행복한 기운을 살짝살짝 전염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밝은 얼굴로 시작한 오늘이 이번 한 주를 더 즐겁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골랐습니다. 김영중의 그녀가 웃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였고요. 정말 웃는 노래 수많은 곡들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웃는 여잔 다 이뻐 웃는 거야 웃어요.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그녀의 웃음소리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럼블피쉬의 으하하하 어떤가요 하셨는데 럼블피쉬의 으하하하가 아니고 으라차차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웃는 노래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월요일이니까 다 같이 웃으면서 시작하자는 의미로 2640-6803님이 보내주신 자우림의 하하하송으로 코디 완성했고요. 두 분께는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6104님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생일 자축곡으로 스파이스걸스의 워너비 신청하셨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보람님 신청하신 다이도의 Life for Rent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네팔 대홍수 사망자 수가 804명, 실종자 수는 3,0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수색 중인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오늘부터 육로 수색에 돌입합니다. 히말라야를 포함한 아시아 산악지대에만 최소 9만 5천 개의 빙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후위기로 이 빙하들이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는 중폭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들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최근 관광객이 최대 13% 급감하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차등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늘 종료됩니다. 오늘까지 쓰지 않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들이 비만 치료제 이후 탈모 치료제가 월가의 다음 금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탈모 치료제 개발사는 최근 주가가 500% 상승했고 먹는 탈모약 중심이던 시장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밤새 전남 광주 영광에 시간당 100mm의 극한 호우가 퍼붓는 등 고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충청권에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와 대구 32도, 울산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그자님이 헤이 주디로 들린다고. 네, 제 노래죠. 이거 제 노래입니다. 샤키라의 주와 비틀즈의 헤이 주드, 주디스가 인정한 주디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송태평님, 비틀스의 헤이 주드. 8월 31일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스마일님이 오늘 퇴근하면서 동네 마트에서 마지막 고유가 지원금 알뜰하게 다 쓸 겁니다 하셨는데요. 오늘까지예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잔액 오늘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한 번씩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행 스케치님은 출근 중인데 비가 와서 그런지 버스가 엄청 밀립니다. 이러다가 회사 지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가니 기분이는 좋아요. 그 지금 그대 아침 듣고 계신 부장님, 이사님, 상무님, 사장님, 대표님, 오늘은 조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비도 오고요. 8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이제 곧 9월이기도 하고 또 월요일이잖아요. 어? 비 오는 월요일에 그거 차 밀릴 거 몰라? 미리미리 나왔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만 조금만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지금 아마 출근하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0: 도로 위 차에서 마음 졸이는 주디스가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 우리 부장님, 이사님, 상무님, 대표님, 사장님들 오늘 한 번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도 올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월가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지닌 거대한 시장으로 이것 치료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겪고 있는 고민이자 삶의 질과도 직결된 문제로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먹는 약, 바르는 약뿐만 아니라 주사제 등 혁신적인 신약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증상은 뭘까요? 1번 탈모, 2번 당뇨. 탈모일까요? 당뇨일까요? 정답과 함께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내주세요. 5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나의 꿈은 수 실력 발휘 쏴

0: 리버데! 송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오늘의 정답은 1번 탈모였습니다. 탈모 치료제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지닌 거대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대요. 2420님, 저도 정수리 탈모로 엄청 스트레스인데 먹는 약으로 효과를 좀 보긴 했는데 부작용 때문에 지금은 포기하고 살고 있거든요. 부작용 없는 신약 제발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와, 이거 나오기만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을까요? 1706님, 저만의 탈모 관리 비법은 머리카락을 절대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부터 보고 오늘도 잘들 붙어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샴푸할 때는 빠지는 머리카락을 세지 않습니다. 그거 세면 스트레스 때문에 더 빠지잖아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면 항상 선생님께 한마디 합니다. 자르실 때 조심해 주세요.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은 전부 정예부대입니다. 정말 한올한올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1706님. 5624님, 튼튼한 머리카락을 위해서 다시마 우린물로 머리 감을 때 마지막으로 헹굽니다. 이 다시마 우린물이 좋다는 건 저도 들었는데, 와, 이거 정성이잖아요. 막상 하려면 저는 아유 귀찮다 하는데 이거를 실천하고 계시네요. 와. 9415님, 요즘은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먹는 약으로 예방하고 있는데 효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탈모인들이 바야바가 되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철이님, 검은콩 탈모약, 탈모 예방 샴푸 쓰는데 힘듭니다. 어릴 때 머리 숱이 하도 많아서 별명이 신림동 숫사자였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바야바 숫사자 많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1번 탈모 맞춰주신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시 22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세요. 0306님 신청하셨네요. 빌리 조엘 피아노맨.

제시 제이 피처링 B.O.B. 프라이스 택 4820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9631님, 로드 스튜어트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195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브루노 마스 노래 청해 주신 9631님, 내년 5월에 내한 공연 확정이래요. 깨악! 23년에도 갔는데 이번에도 티켓팅 도전! 그죠? 내년 공연의 게스트는 아마도 로제? 로제가 게스트 아니어도 뭔가 객석에서 한 번쯤은 화면에 잡히지 않을까요? 아, 내년 공연 아마 역시나 티켓팅이 아니라 피켓팅이 될 텐데 저희 제작진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뭔가 정보 많이 주세요.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해서 되면

0: 맞아.
1: 가서 주디스도 많이 만나고 막 이러면 좋겠다. 아, 되면.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진 않은데 지금부터 손가락 많이 풀어놓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8시 4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아, KHS

0: 에바 캐시디, 데니 보이 들으셨어요. 카덴님, 비 오는 아침 센스 넘치는 선곡 좋습니다. 우리 집 고3 딸아이 기분과 갱년기 제 짝꿍의 기분이 요즘 날씨 같네요. 고3 그리고 갱년기라는 거대한 고래 사이에서 새우등하고 계실까봐 염려되옵니다. 어깨 쫙 펴주세요, 카덴님. 노래 진짜 대박하신 제노이드님도 입시생 두 명과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외쳐주셨네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2604님, 공항 리무진 승무사원 이지훈입니다. 저희 딸은 그 유명한 중이님입니다. 등교 셔틀 대기하면서 오늘은 쉬는 날이라 문자도 보냅니다. 중이님 모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중이님 모시고 계신 부모님들, 진정한 챔피언이십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소소한 행복님과 유나의 빗소리 들으면서 월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 해!
11: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 해!
11: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1: 홈픽
12: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기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계절의 열기가 비에 씻겨 내려가듯이 어수선했던 마음도 내려놓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부터 버리고 꼭 해야 할 일 몇 개만 정해보시죠. 또 갑